0: 감모인게
1: Simply the best.
0: 가매매 가요 감모인게
2: 불본의 99% 감모션의 1% 와희연유 나 DJG
3: 디기도 약기고 오쇼 오게트레 4D 존 와희연유 나 DJG
2: DJG 254 The King of Remixes.